I always so told I am too quiet. 이것저것 따지네, 뭐가 더 적합해. 작은 게 아쉬운데, 그건 좀 많네. 그래 놓고 친구들에겐 성격 괜찮네.